0: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전 주당이 부속이며 시당이 서기 시범구 당사위원회 서기인 림서림이 반석진 맹룡촌, 류정촌, 신농촌에 심입해 아름다운 향촌 건설 사업에 현지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훈주시 19기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제25회 중국 장춘 국제농업식품박람회가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거행됩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 시청하시겠습니다. 8월 11일 주당이 부석이며 시당이 서기 시범구 당사위원회 서기인 림서림이 반석진 맹룡촌, 류정촌, 신농촌에 심입해 아름다운 향촌 건설 사업에 대해 현지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정석의 중요연설 중요지시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성주당의 포치 요구에 따라 전만 공정 경험을 참답게 학습 참고하며 향촌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을 전력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 시청하시겠습니다. 림서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농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간절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며 명실상부한 해민 공정입니다. 당건설 인솔로 기반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촌급 조직 체계를 건립 건전히하고 당원들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당원들의 앞장서서 집 앞과 뒤 정원 안팎의 환경 위생 청결을 전개해 고품질 당건설로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환경 정비로 면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도랑의 퇴적물, 잡동사니 무단 적치, 무단 설치, 건축, 무질서한 주차 등 두드러진 문제에 모를 받고 상시적으로 전면적인 정리, 정비를 실시하며 농촌 주거 환경의 장기적인 관리 보호 기제를 보완해 농촌 환경 전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기초 건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 농촌 도로 개선, 녹화 조명 시설, 물 공급 및 오수 배출 시설 개조 등 기초 시설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향촌 공공봉사 부대 시설을 다그지어 보완해 경성 시설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기층 치리에 초점을 맞춰 향풍을 우수히하고 풍속을 바꾸는 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하며 군중들의 판장자 등 촌내 공공재물을 자각적으로 관리 보호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문명향풍, 량환가풍, 순박한 민풍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박용호 등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8월 11일 시제 19기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박철만을 훈춘시정부 부시장, 대리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사용, 동영리, 려화, 왕연, 시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석이 진항발,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시교율검사위원회 서기 시감찰위원회 대리주임인 왕홍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시정부 부시장인 관합이, 시민법원 원장 박향자, 시민검찰원 검찰장 리영우, 각 향진인대주석 가도인대사업위원회 책임일군, 시인대 각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각 위원판공실 책임일군 등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리강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7월 30일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과 습금평 정석이가 당회 인사 좌담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훈춘시민 정부의 2026년 재력 예산 배치 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의했으며 시향 량급 인대 기박금 선거위원회 구성인원 개별적 조정 임명에 관한 결정 초안을 표결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혼춘의 대외 개방과 변경 발전 실제 입각해 직책 리행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높은 수준의 인대 사업으로 전시 발전의 대외 국면에 봉사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감독을 전개하고 예산 집행, 대상 건설, 민생 보장 등 중점 사업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시향 량급 인대 기박금 선거를 엄격히 추진하고 기박금 교율을 엄수하며 전 과정 인민민주를 충분히 발향해 선거의 평온과 질서, 기강과 공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사 인면을 규범적으로 잘하고 임명된 인원들의 법치의식, 책임의식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합니다. 주동적으로 담당하고 대표 군중과 긴밀히 연계하며 민지와 민의를 집결하고 인대 제도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훈춘의 대외 개방과 변경 지역의 안정 발전에 인대의 역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인사 인면을 진행했습니다.
1: 제25회 중국 장춘 국제농업식품박람 교육회 뉴스 발표회가
0: 흔히 장촌시에서 거행됐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전시회는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장촌 농업 박람회에서 거행되며 현재 투자 유치 모집 전시는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됐고 각항 준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새시대 길림 현대화 대농업 시범고지 구축을 주제로 7대 특색 전시구역을 설치하고 국내외 500여 개 기업을 초청해 전시회에 참가시킵니다. 역대 전시회와 비교해보면 이번 전시회의 농업 전시구역 면적은 13,000평방미터 늘어나 49,000평방미터로 확대됐으며 1호 전시청에는 장춘 현대화 도시권 전시구역을 새로 추가해 장춘 길림 사평 묘원 등 4개 지역의 농업 일체화 발전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회의 중점 전시관인 전국농업정품관은 25개 성량질 기업을 초청해 전시회에 참가시키는데 길림 입살, 장백산 인삼, 쌍양 고사슴 등 길자호의 좋은 제품을 둘러싸고 처음으로 농업박람회 발표, 품질 검증 보급 등 활동을 출범시켜 제품의 판로를 넓히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조력합니다. 이와 함께 리옥 원사 등 전문가 팀을 초청해 균교 과학기술, 흙토지 보호, 무인 농기계 등 방면의 연구 성과를 가져오고 30여 개 대학교, 과학연구원과 연합으로 량질, 종질 자원, 지혜 농업 등 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합니다. 이 밖에 전시회는 또 특색 화훼단지 전시구역을 구축해 특색 산업과 소비시장을 더욱 잘 접목시키게 됩니다. 기자가 군촌시 민정국 혼인등기처로부터 려한 데 따르면 군촌시에서는 질속 혼인등기 온라인 예약을 이미 정식으로 가동해 신혼부부들이 낭만적인 명절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료해한 데 따르면 8월 19일 질석 당일에 혼인등기를 할 계획인 신혼부부들은 기사판 위챗 미니 프로그램에서 사전에 예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광범한 신혼부부들이 특수한 명절에 등기하려는 아름다운 염원을 만족시키고자 군촌시 민정국 혼인등기처에서는 연장 봉사를 출범하게 되는데 당일 봉사 시간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조정해 신혼부부들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밖에 질석 당일 군촌시 민정국 혼인등기처에서는 또 모옥 마을에 순회 등기처를 설립하고 과학적으로 분류해 수속 효율을 높이며 변민 봉사를 갈증 최적화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또 낭만 필수 방문지를 설치하고 특색 소통 활동을 전개하며 신혼부부들에게 전속 혜택을 증정해 넘치는 의식감으로 신혼부부들이 질석 명절에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새기게 할 방침입니다. 생태 경무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정서는 여름방학 법제안전 교육을 착실하게 전개하고자 그릴 군초시 해동가도 용림사회구역에서는 길림성 공안청 삼림공안국 군촌 삼림공안군국 군초시 제일소학교와 연합으로 여름방학 경영 연학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 훈촌 삼림공안분국에서는 특색 있는 생태보호 소과당을 구축해 야생 동식물 보호, 삼림방화 진화 상식, 삼림 관련 법률 법규 등 내용을 설명하고 변경 생태보호의 중요한 의의를 선전 보급했습니다. 재험 환절에는 소통 수업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각종 경찰용 장비를 전시한 동시에 실제 조작 시연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연합활동은 생태과학보급, 법제교육, 실경체험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청소년들이 몰입식 학습과정에서 지식을 쌓고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훈촌 삼림공안분국에서는 경찰, 학교, 사회련동 기제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전민이 참여하고 공동으로 생태안전을 수호하는 량원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에서 일부 소구역의 복도에는 잡동사니를 쌓는 현상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구역의 주거 환경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홀씨할 수 없는 안전 우환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자는 적지 않은 주민들이 편리를 도모하고서 방치된 자전거, 청소도구 등 잡동사니를 계단 입구에 쌓아두어 공용 공간을 차지하고 넓은 분산 통로는 잡동사니가 쌓인 개인 창고로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도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일단 화재 등 돌발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쌓여있는 잡동사니는 주민들의 대피와 구조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광범한 주민들이 즉시 자체 조서와 시정을 전개해 제때 복도 안에 쌓아놓은 잡동사니를 정리할 것을 바랍니다. 공용 공간을 사유지로 여기지 말고 함께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모조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모조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평주당이부속이며시당이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기인림서림이반석진냉룡촌류정촌신농촌에심입해아름다운향촌건설사업에대해현지에서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혼주시19기인대상무위원회제32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제25회중국장촌국제농업식품박람회가8월14일부터23일까지거행됩니다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8월11일주당이부속이며시당이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기인림서림이반석진냉룡촌류정촌신농촌에심입해아름다운향촌건설사업에대해현지에서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습금평정석의중요연설중요지시정신을깊있게학습관철하고성주당의보치요구에따라전만공정경험을참답게학습참고하며향촌주거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해살기좋고일하기좋은아름다운향촌을전력으로건설해야합니다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아름다운향촌건설은농민들의아름다운생활에대한간절한기대에부응하는것이며명실상부한해민공정입니다당건설인솔로기반을강화하는것에초점을맞춰촌급조직체계를건립건전히하고당원들의선봉모범역할을충분히발휘하며당원들의앞장서서집앞과뒤정원안팎의환경위생청계를전개해고품질당건설로아름다운향촌건설을뒷받침해야합니다환경정비로면모를개선하는데초점을맞춰도랑의퇴적물잡동산이무단적치무단설치건축무질서한주차등두드러진문제에모를받고상시적으로전면적인정리정비를실시하며농촌주거환경의장기적인관리보호기제를보완해농촌환경전반수준을지속적으로향상시켜야합니다기초건설의부족한부분을보완하는데초점을맞춰농촌도로개선녹화조명시설물공급및오수배출시설개조등기초시설사업을총괄적으로추진하고향촌공공봉사부대시설을다그치어보완해경성시설보장수준을높여야합니다기층치리에초점을맞춰향풍을우수히하고풍속을바꾸는사업을중심적으로추진하며군중들의반장자등촌내공공재물을자각적으로관리보호하도록인도함으로써문명향풍량환가풍순박한민풍을적극육성해야합니다박용호등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8월11일시제19기인대상무위원회제32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회의에서는박천만을혼춘시정부부시장대리시장으로임명했습니다시인대상무위원회부주임왕사용동영리려화왕연시인대상무위원회구성인원들이회의에출석했습니다시인대상무위원회당조석이진항발시당위상무위원이며시교율검사위원회석이시감찰위원회대리주임인왕홍윤시당위상무위원이며시정부부시장인관합이시민법원원장박향자시민검찰원검찰장리영우각향진인대주석가도인대사업위원회책임일군시인대각전문위원회및상무위원회각위원판공실책임일군등이회의에열석했습니다시인대상무위원회주임리강이회의를사유했습니다회의에서는7월30일중공정정치국회의정신과습금평정석이가당외인사좌담회에서한중요연설정신을전달학습하고혼춘시민정부의2026년재력예산배치상황에관한보고를심의했으며시향량급인대기반금선거위원회구성인원개별적

조정 임명에 관한 결정 초안을 표결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혼춘의 대외 개방과 변경 발전 실제 입각해 직책 이행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높은 수준의 인대 사업으로 전시 발전의 대국면에 봉사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감독을 전개하고 예산 집행, 대상 건설, 민생 보장 등 중점 사업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시향 2급 인대 기부금 선거를 엄격히 추진하고 기부금 규율을 엄수하며 전 과정 인민민주를 충분히 발양해 선거의 평온과 질서, 기강과 공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사 인면을 규범적으로 잘하고 임명된 인원들의 법치의식, 책임의식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합니다. 주동적으로 담당하고 대표 군중과 긴밀히 연계하며 민지와 민의를 집결하고 인대 제도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훈춘의 대외 개방과 변경 지역의 안정 발전에 인대의 역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인사 인면을 진행했습니다. 제25회 중국 장춘 국제 농업 식품 박람 교육회 뉴스 발표회가 그릴 장춘시에서 거행됐습니다. 속에 따르면 전시회는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장춘 농업 박람회에서 거행되며 현재 투자 유치 모집 전시는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됐고 각항 준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새시대 길림 현대화 대농업 시범거지 구축을 주제로 7대 특색 전시 구역을 설치하고 국내외 500여 개 기업을 초청해 전시회에 참가시킵니다. 역대 전시회와 비교해보면 이번 전시회의 농업 전시구역 면적은 13,000평방미터 늘어나 49,000평방미터로 확대됐으며 1호 전시청에는 장춘 현대화 도시권 전시구역을 새로 추가해 장춘 길림 사평 려원 등 4개 지역의 농업 일체화 발전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회의 중점 전시관인 전국농업정품관은 25개 성량질 기업을 초청해 전시회에 참가시키는데 길림 잎살, 장백산 인삼, 쌍양 꽃사슴 등 길자호의 존 제품을 둘러싸고 처음으로 농업 박람회 발표, 품질 검측 보급 등 활동을 출범시켜 제품의 판로를 넓히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조력합니다. 이와 함께 리옥 원사 등 전문가 팀을 초청해 균교 과학기술, 흙토지 보호, 무인 농기계 등 방면의 연구 성과를 가져오고 30여 개 대학교, 과학연구원과 연합으로 량질, 종질 자원, 지혜 농업 등 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합니다. 이 밖에 전시회는 또 특색 화훼 단지 전시 구역을 구축해 특색 산업과 소비 시장을 더욱 잘 접목시키게 됩니다. 기자가 훈춘시 민정국 혼인 등기처로부터 려한데 따르면 훈춘시에서는 질속 혼인 등기 온라인 예약을 이미 정식으로 가동해 신혼 부부들이 낭만적인 명절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료해안에 따르면 8월 19일 질석 당일에 혼인 등기를 할 계획인 신혼 부부들은 기사판 위챗 미니 프로그램에서 사전에 예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광범한 신혼 부부들이 특수한 명절에 등기하려는 아름다운 염원을 만족시키고자 훈춘시 민정국 혼인 등기처에서는 연장 봉사를 출범하게 되는데 당일 봉사 시간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조정해 신혼 부부들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밖에 질석 당일 훈춘시 민정국 혼인 등기처에서는 또 모옥 마을에 순회 등기처를 설립하고 과학적으로 분류해 수속 효율을 높이며 변민 봉사를 갈증 최적화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또 낭만 필수 방문지를 설치하고 특색 소통 활동을 전개하며 신혼 부부들에게 전속 혜택을 증정해 넘치는 의식감으로 신혼 부부들이 질석 명절에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새기게 할 방침입니다. 생태 경무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청소년 여름방학 법제 안전 교육을 착실하게 전개하고죠. 그릴 군초시 해동가도 용림사회구역에서는 길림성 공안청 삼림공안국 군촌 삼림공안군국 군초시 제일소학교와 연합으로 여름방학 경영 연학 실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 훈춘 삼림공안분국에서는 특색 있는 생태보호 소과당을 구축해 야생 동식물 보호, 삼림방화 진화 상식, 삼림 관련 법률 법규 등 내용을 설명하고 변경 생태 보호의 중요한 의의를 선전 보급했습니다. 재험 환절에는 소통 수업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각종 경찰용 장비를 전시한 동시에 실제 조작 시연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연합 활동은 생태과학 보급, 법제 교육, 실경 체험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청소년들이 몰입식 학습 과정에서 지식을 쌓고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혼촌삼림공안본국에서는 경찰, 학교, 사회연동 기제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전민이 참여하고 공동으로 생태 안전을 수호하는 량환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에서 일부 소구역의 복도에는 잡동사니를 쌓는 현상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구역의 주거 환경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홀씨할 수 없는 안전 우환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자는 적지 않은 주민들이 별일을 도모하고서 방치된 자전거, 청소 도구 등 잡동사니를 계단 입구에 쌓아두어 공용 공간을 차지하고 넓은 분산 통로는 잡동사니가 쌓인 개인 창고로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도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일단 화재 등 돌발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쌓여있는 잡동사니는 주민들의 대피와 구조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광범한 주민들이 즉시 자체 조서와 시정을 전개해 제때 복도 안에 쌓아놓은 잡동사니를 정리할 것을 바랍니다. 공용 공간을 사유지로 여기지 말고 함께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습금평 정석이가 상해 고찰시한 종여연쇄정실 깊이 학습하고 터득하며 시범구의 발전 실제 입각해 산업 요소의 버팀목을 튼튼히 구축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기업의 주체 역할을 발휘해 정부 기업 공동 건설, 공동 치리, 발전 공유의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공조항 정치국 회의 포치와 전면적으로 대조하면서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공업무역의 일체화 발전을 견제하며 특색 산업을 장대시키고 각종 위험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 연말 전 각항 지표가 안정 속에서 발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의사결책 규칙을 엄격히 시달하고 3중 1대 결책 절차를 규범화하며 과학, 민주, 의법 결책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재정자금심사 비준 관리를 규범화하고 재정자금의 안전 방어선을 지켜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해 기초시설과 중점 산업 대상을 공략하고 문제 향도로 대상 추진의 경색점과 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시장 주체에 대한 봉사를 주동적으로 사전에 제공하고 대상 계획 부지 선정, 설계 심사 각항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달해야 합니다. 종로 호시 무역구의 운영 관리를 규범하고 협력 협의, 국유 자산 관리 통제 장기 효과 기재를 보완해 통상구 무역의 질적 향상과 증여를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도시 공공 공간은 시민 생활의 중요한 단체입니다. 현재 군춘시 곳곳의 작은 광장들은 거리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휴식 자원을 풍부하게 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가까운 편리함으로 시민들이 손쉽게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전 8시 훈춘세기 광장에는 경쾌한 음악이 연이어 울려 퍼졌습니다. 63세 랑 아주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절주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춤 사위와 환한 미소는 이른 아침에 아름다운 풍경선을 더해줬습니다. 한편 훈춘 붕봄광장에서는 몇몇 노인들이 부채를 흔들며 휴식 의자에 둘러앉아 카드놀이를 하면서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도의를 식히며 모처럼 시원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훈춘시에서는 녹지 1.3헥타르를 새롭게 조성하고 나무 4,933그루를 심었습니다. 훈춘령원공원, 훈춘시민체육장 화해를 개조했고 소형공원 2곳, 소규모 녹지 2곳 및 녹도 2.3km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점차 창문을 열면 녹지가 보이고 집을 나서면 공원으로 들어가는 현실의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는 바 작은 행복이 훈춘대지 곳곳에서 불이 내리고 싹트고 있습니다. 8월 11일 훈춘시 불연에서는 종화가도 대당 사회구역에서 여성가정봉사이웃장터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여성가정봉사 육성 프로젝트의 착지 효과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일터 교민봉사를 군중들의 집문 앞에 보내 여성가정봉사의 질을 제고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데 조력하고 도시 향촌 여성취업창업의 경로를 넓혔습니다. 활동 현장 분위기는 열렬했고 15개 가정봉사기업이 장터에 모였습니다. 현장에는 정책선전강연구역, 여성좋은물건전시구역, 교언니수공업전시구역 등을 설치한 동시에 무료의무진찰, 의무리발

0: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적지 않은 주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가정봉사 일터 정보를 자문하고 수공업 제품을 골랐습니다. 사업일꾼들은 현장에서 여성 가정봉사 지원 정책을 해독하고 구직 의향인은 여성들의 의문점을 해결해 줬습니다. 이어 여성 가정봉사 공익 과당이 시작되는데 정리 수납 실용 기능을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되고 령활 취업 여성들에게 가정봉사 지식을 보급하고 직업 기능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활동에 참가한 가정봉사 기업에서는 좌담 교류를 진행해 업종 발전, 인재 육성, 봉사 규범 등 내용에 대해 교류 토론했으며 훈촌 가정봉사 업종의 고품질 발전 경로를 함께 모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훈촌시 여성가정봉사 육성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장터 접목, 기능공익 수업, 기업과당 연구 토론을 결합해 기업, 사회구역, 여성 3자 소통의 교량을 구축해주고 가정봉사 기업을 위해 홍보 플랫폼을 구축해줬을 뿐만 아니라 여성 군중들이 근거리에서 취업하고 안정적인 증수 경로를 개척하도록 함으로써 현지 가정봉사 업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동했습니다. 변경도시 훈촌은 우월한 생태 기후, 독특한 변경 지역과 다원화 문화 관광 자원에 입각해 여름방학 소비의 황금 창구기를 다잡고 여름철 열기를 경제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한 필수 소비 수요가 부단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도시 전역 상업역 시장의 지속적인 열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냉방, 자외선 차단, 신선도 유지 등 여름철 생활 수요에 초점을 맞춰 훈촌의 여러 대형 슈퍼마켓, 가정 매장에서는 시장과 정밀하게 접목해 상품 비축을 풍부히 하고 상품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대형 슈퍼마켓에는 상품이 풍성하게 진열됐고 재고도 충분합니다. 아이스크림, 냉장 음료, 자외선 차단제, 자택 비서 등 품종의 공급이 충족해 군중들의 여름날 일상생활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고 민생 상업 무역의 소비 활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청년 종업원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고 건강하고 문명하며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훈촌시 청공회에서는 제6회 좋은 인연을 맺고 변경에서 사랑을 키워 청년 종업원 친목운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훈촌시 청공회에서 주최하고 고나출입경 변방검사소, 훈촌시 민정국 혼인등기처에서 주관하는 이번 활동은 8월 19일 훈촌 와스터그 환락섬에서 전개합니다. 전시 만 35세 이하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 기업, 사업단위 종업원, 주둔 부대 장병 및 수변 민경을 포함하고 변강 청년들의 사업과 생활 수요에 초점을 맞춰 변경 일선을 굳게 지키고 있는 청년 인재들에게 교류의 누대를 구축해 주게 됩니다. 이번 친목 운동회는 전통적인 교류 모식을 타파하고 운동을 위한 교류와 재미있는 소통을 핵심으로 무작위팀 구성, 자아소개, 팀장 선출 등 환자를 전개해 청년들이 서로 빠르게 익숙해지고 서로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놀이공원 시설 체험 및 담력 시험 유희, 관람차 낭만 고백 등 특색 있는 교류 항목을 설치해 운동의 재미와 낭만 분위기를 고루 돌보고 변경 청년들의 앙양되고 진취적인 정신 면모를 전시하면서 청년들이 향토에 뿌리 내리고 안심하고 변경을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변경 도시의 청춘의 발전 역량을 결집하게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8월도 중순에 들어섰는데요. 보통 이맘때가 되면 최저기온이 서서히 내림세를 보이면서 아침 저녁에는 어느 정도 선선한 날씨를 보이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명한 옷차림으로 체온조절 잘하셔서 맵시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시는 게 일거양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에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마주칠 수 있는 소나기에 당황하지 않도록 우산 하나 챙겨나가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기온은 18도, 최고기온은 25도. 춘화 최저기온은 18도, 최고기온은 24도. 하담운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4도. 양포,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5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3도. 병신,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4도. 반석,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5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6도. 영안,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6도. 밀강,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4도. 방천,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3도.